바쉐. 나 이 얘기 좀 돼. 왜노리 왜노리 왜노리 하가 잠하지 존나위 베레 가노고노 자리비나 홀딩백 Ribina holding back the years. Ringa guarda que holding back the years. Simple rich. Ouchie.